차 더 말하면 룩이 와달라 Last Uzi Last Uzi Just Tonight Last Uzi Last Uzi Just Tonight 마이크 너 체크 1, 2, 3 체크 it out the needle 소리도 우리 Ready now